말을해도될까사실좀외로워아니야아니야괜시리더큰부담이될까못들은척해줘이어진별들아하나의그림이되었어언제든지홀려봐도그자리에있어줘